짓은 원래 처음엔 다 몰라줘. 네가 맞다 싶어 맞는 거니 그 길로 쭉 가려. 누구나 때가 있고 그건 잡기 마련. 지름길은 없지 쉬운 것만 하지 마렴. 바보 같은 짓은

0: so much for that performance. Now, that was Peter Pan. And you know what, guys? It feels a lot more mature in your music, you know? And you feel a lot like you have more room to breathe now. 뭔가 8개월 전이랑 다르게 조금 더 여유롭고 무르익은 느낌이 들었던 공연인 것 같은데 청중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저희 크런처들이 많은 댓글 보내주고 계신데요. Crunchers are sending in a lot of comments. Let me share a few with you. 봉이 is saying, 피터팬 최고, 유유유. Yeah, Peter Pan is the best. And Benny is saying, wow, this song is definitely good. 너무 좋은 노래다 라고 해주셨고, 혜원님, 다다다가 피터팬 하면 저는 틴커벨로 바꿔줘요. 바로 바꿔줘 라고 하셨어요. So she wants to be Tinkerbell if they are Peter Pan. All right, Tommy is saying, Korean indie music is seriously underrated.
1: 맞아요. 너무 한국의 인디 뮤직이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좋은 곡들이 많은데 좋은 밴드가 많고.
0: Cinema Guy is saying the melody is stuck in my head already, right?
1: 머릿속에 이 곡이 떠나질 않는다. 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상자 종이백에서 아이템을 뽑고 있었는데 이어서 두 번째 아이템을 한번 뽑아볼까 합니다. 다음 분 현준님께서 뽑아주실 건데요.
0: Alright, so next item is... Alright, it's a headphone. Okay, so when you were young, perhaps, back when you were students or when you were starting, I guess, music for the first time, was there an artist you listened to a lot and yeah, until your headphones or earphones like wore out, perhaps?
1: 네, 학창 시절이나 음악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밤새도록 이어폰이든 헤드폰이든 닳도록 반복해서 들었던 최고의 인생 아티스트 있을까요?
2: Of course, everyone I think they have their own hero, but in my case, my hero is The Blur in the British band and Lil Uzi Vert, the American rapper.
0: Okay.
2: And I think they inspire me very much. So when I'm working in the music, their colors is very effect for me.
0: Ah, I see. So sort of you could see those colors in your music as well, right? Because you've been influenced by them. Oh, that's interesting. Okay, well, moving on then. Every artist is completed by their fans. When, I guess, was the most memorable moment? You truly felt that more audiences are starting to listen to your music, perhaps.
1: 모든 아티스트가 이제 팬으로 팬이 있음으로써 완성이 되잖아요. 최근에 우리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늘었구나 하고 가장 실감했던 적이 있으실까요?
3: 있으신가요?
4: 일단은 네. 유튜브 댓글이 많아졌고요.
0: 아, more YouTube comments. Okay.
4: 그리고 네. 스포티파이 월간 리스너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0: And the monthly listeners on Spotify increased as well.
1: 네, 확실한 수치들이네요, 그죠?
4: 그리고 네. 단독 공연에 매진했습니다.
0: Right! Woohoo! Congratulations to that! Now their upcoming concert, it's sold out! Woohoo! Yay, thank you to all the fans out there of 다다다. Great, great. Oh, yes. And speaking of which, 이제 단독 공연 언급을 해주셨는데 6월 28일이잖아요. 그죠?
4: Yep.
0: 관련해서 우리 언더바 SSSS 선님께서 단독 콘서트 스포 하나만 해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가능하실까요? Can you spoil your concert for us, the upcoming one, on June 28th?
1: 살짝? 맛보기?
4: 맛보기?
0: 네. It seems like you're all hesitant.
5: 저희가 이름이 다다다잖아요.
0: 네.
5: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너무 궁금한데요?
6: 전혀 없잖아. 이름 다다다 거는.
0: Okay, so
4: weird 다다다.
0: 현진 just said, okay, your name, the band's name is 다다다, and that's it. What kind of a spoiler is that? Was that a spoiler? 스포일러 맞죠?
5: 이름이 다다다인 게
0: 포인트군요.
5: 그렇습니다.
2: It will be very exciting show.
0: Okay, it will be an exciting show because it's 다다다. Okay, looking very much forward to that.
4: I know his spoiler.
0: Ah, yeah. You understood it now.
4: Yeah.
0: Oh,
4: I know,
0: okay.
4: I know.
1: 오케이. All right.
5: 이거 되게 엑스퍼트 휴머예요.
1: 아, 그렇군요. 네. It's a very high level humor for them.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Let's pick the next item now. All right? Shall we pick the next item? 다음 아이템 진원님께서 뽑아 주실까요? He picked a magnet. Okay. 자석을 뽑으셨는데 a magnet works because it's north and south are different. The poles are different and have there been moments when you thought the members are different and that's a good thing, perhaps? 이 자석하면 N극과 S극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잖아요. 멤버들이 서로 다르기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적 있을까요?
3: 저희가 일단 성격도 전부 다 다르고 mm-hmm. 좋아하는 음악도 다 다르거든요.
1: 네, so all the members, they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and they like different music.
3: 뭐 예를 들면 저는 되게 조용하고 현준이 형, 상현이 형은 되게 활기찬 성격이고 또 현진이 형은 되게 중립적인 뭔가 모호한 느낌이고
1: 네. So 진원 tends to be the quieter one. Whereas 현준 and 상현, they're pretty loud. And 현진 is in the middle. He's like the neutral type. Okay.
3: 그래서 그런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들이 하나로 뭉치다 보니 뭔가 새로운 다다다만의 색깔 그리고 저희가 또 추구하는 방향성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1: 아, 네. So because all the members they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 preferences as well as tastes, when they gather that together, it creates that unique charm of 다다다 as a band. Okay. So thank God you're all different then.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뭔가 유니크함을 만드는 것 같네요. 그죠?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Are all of you the only children? Tell us a little about your family or siblings. JSC_1995 sent this message. 우리 또 다른 메시지 크런처 분이 보내주셨는데 네 명 다 외동인가요? 형제 관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되세요?
4: I'm only children.
1: Okay, so you're the only child. All right. Oh, okay. What about you, Hyunjun?
2: I have older sister, 2 years.
1: Oh, okay. She's 2 years older than
2: yeah,
1: you.
2: Yeah, 2 years older.
1: Okay, older sister. And Hyunjin?
5: I have younger two brother.
1: Two younger brothers. Yeah. Wow. You're the K 장남 or the K oldest son.
5: K oldest son.
1: Okay. And Jinan?
3: I have older sister.
1: Oh, old sister. Okay, you have an older sister. Okay, yeah, yes. 4 years older than you.
3: Yeah. Yes.
1: Ah, I see. All right, I was curious too, but I guess that's how their siblings are like. Well, you know what? You spent so much time together, and you're almost like family now. This could be a little bit embarrassing and a little cringy, but why don't we take this time to say thank you to each other? 네, 이제 지금까지 형제처럼 동고동락하면서 많이 친해지시고 오히려 가족 같아졌잖아요. 진짜 형제처럼 낯간지러울 수 있지만 릴레이로 옆 사람한테 좀 고마운 마음 한마디씩 한번 전해볼까요? 현준님 먼저?
5: 사실 요즘 가족보다 더 많이 보기는 하는데요.
1: 그렇죠. So they see each other more than their family these days.
5: 저의 고집과 예민함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그럼 상현님한테 말하신 거죠 지금?
5: 다.
1: 아 모두에게요? 옆 사람.
5: 아 그러면 상현이. 네.
2: 가비.
1: 오케이 그러면 to 상현, thank you for putting up with all my stubbornness, whatnot. Thank you very much. 오케이.
5: 내가 방금 말한 번역.
1: 릴레이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상현님이 네. 현준님한테 이름 부르면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4: 현준, 이 형,
2: 좋아.
4: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서 좀 됐긴 했는데
2: 그렇죠, 20일이 넘었으니까
4: 생일 참 축하했고 밤에 잠 좀 잘 자고 고마워요.
1: 오케이. 오케이. So it was Hyunjun's birthday like 20 days ago, but happy birthday once again, and I hope you sleep well at night. And thank you.
5: Quite sweet.
1: Oh, that is sweet. Yeah, I can feel that. Okay, what about you, Hyunjun? To Jinan?
2: 진원이가 머리를 했어요.
1: 아, 네. 우리 영상에서 봤던 거랑 다르죠.
2: 다르죠. 지금, 네. 지금 굉장히 고급 머리를 하고 왔는데.
1: 진원 changes hairstyle. Looks great.
2: 굉장히 잘 어울려서 마음에 들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1: Alright, so it suits you really well, and I hope you show continuously growing sides of you. I hope you continue to grow and develop like this. Alright, what about you, Jinon? To Hyunjin?
3: 현진이 형. 현진이 형이 사실 저희 팀에서 되게 많은 고생을 해주고 있는데 합주할 때에도 노트북 같은 거 다 가져와주고 음향적인 것도 다 믹스나 박튼 같은 거 많이 혼자서 거의 다 해주거든요.
1: 오, 악기 부장이네요, 거의. 네. So Hyunjin does a lot of the music, like instrument-related work when they practice together.
3: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만 없이 열심히 해주는 형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1: Well, thank you so much for doing all that without complaints for all the members. 다들 부끄러워하면서도 한마디씩 다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 분위기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라이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So continuing on with this very sweet atmosphere, let's take a listen to the second live performance. Now, what is the second performance? 두 번째 곡 뭐죠?
2: 네, 두 번째 곡 추락이라는 곡 준비했고요. 영어 제목은 Fall into the Sky였는데
1: 그렇죠. 네, 네, 추락 Fall into the Sky is the next live performance. Before we listen to that, we'll be back after our program participation guide. Stay tuned. Got questions for our guests? Send them in right now. Tune In Time is where your questions get answered. From real stories to full-on fan moments, we want to hear what you want to ask. Drop your message on the Culture Crunch board on the Arirang website, email culturecruncharirang@gmail.com, or DM us on Instagram @culturecrunch_arirang. We'll pass your questions straight to our guests. This is your shot. Don't miss it. And with that, let's keep crunching. We're back. This is Tune In Time, and joining us today is band Dadada, and we're waiting for their second live performance, which is 추락 or Fall into the Sky. It seems like they're ready, so shall we enjoy it together? Take it away.

0: so much for that second live performance. Wow, I listened to the different sessions. 이 세션 파트들을 좀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봤거든요. 전체 음악도 그런데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중간에 살짝 나오는 그 퍼즈하고 기타만 나오는 부분도 너무 좋았고 그러고 다시 빵 하고 가는 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곡이 아닌가 싶은데 We have a lot of crunchers sending in lots of comments again. 두아앙님께서 추락 하트 나라고 해주셨어요. Yeah, fall into the sky, heart me. And Bongi is saying 추락 건반 너무 좋아요. 좋아서 기절하. My fainted because the piano is so good. The keyboard is so good. And Tommy88 is saying, okay, this is my favorite so far. Me too, Tommy. And Midori is saying, this is a hidden gem, definitely. And Daniel is saying, this feels nostalgic, even though it's my first time hearing it. 처음 듣는데 뭔가 좀 옛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익숙하게 들린다라고도 해주셨습니다. All right, so thank you so much for all those comments. We will continue with picking our last item. Now 이제 아이템 하나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템이고요. 상현님께서 뽑아주실 거죠? 자, 마지막 남은 아이템 뭔지 볼까요? What's the last item? Oh, okay, it's a compass or a 나침반.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I believe that music is one of the most universal languages in the world. What do you think is the global appeal of 다다다's music?
1: 음악은 국경을 넘는 가장 직관적인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멤버분들이 분석하는 우리 음악의 글로벌 매력 포인트 뭘까요? 궁금해요.
2: 저희가 한국인이라서 이제 가사나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한국어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음악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네. 필연적으로 이제 외국의 음악을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의 음악을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0: 네. So because they're all Korean, so you listen to a lot of Korean songs and write the lyrics in Korean too. But as they study music, they listen to a lot of foreign music as well from England, as well as the US and also Japan.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세계적으로 비슷한 유명한 곡들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에너지들과 좀 요소 여러 가지 음악적 요소들이 저희 한국적인 정서와 좀 잘 결합해서 좀 새로운 색깔이 나와가지고 그 색깔이 그래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좋게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And because they listen to different music like this, they have their own unique charms. And he hopefully thinks that these unique charms will be delivered to fans all around the world. Okay, well, we don't have much time left. And I have a question from another cruncher. Could each of you do an acrostic poem with 다다다? 하요오 12님께서 다다다님들로 다다다 삼행시 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네. 누가 첫 번째 다 제가
3: 하겠습니다.
0: 오, 네, 좋습니다. 네. 다
2: 일단 처음에 설명 드려야 될 게 있어요.
4: 아니 그런 게 어디서 설명?
2: 아니에요.
0: 아니요, 아니요.
2: 아, 왜냐면
0: 아 설명을 해주셔야 네. 돼요.
2: 쓴 단어가 있는데 그걸 설명 드릴 거예요. it's called 다사미. Is we're our fandom.
0: 아, yes, names. yes, yeah. of course.
2: So let's
0: okay.
2: start.
0: 다
2: 다사미들과
0: okay with 다사미s 다
2: 다다다는
0: 다다다 다
2: 다 하나다.
0: Oh, we're all one. Woo, that was perfect. Okay, so that was an acrostic poem using 다다다 the first words, and that was a perfect sort of acrostic poem. Good job, guys. Now, last question because we are running out of time. Okay, so is there a goal, I guess, or dream you'd really like to achieve someday?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은지님께서 나중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보내주셨어요.
5: You have one?
2: 아,
5: 7,000.
4: 7,000?
2: 우리 제 목표가 있습니다.
0: Okay, you have a goal.
2: 저희 목표이기도 한데요. 7만 명 앞에서 꼭 공연을 해보고 싶습니다.
0: Oh, okay. So it's 상현's goal and the band's goal. You want to perform in front of 70,000 audiences. Oh, 70,000. That's a particular number. Okay, well, you know what? You will be able to achieve it very soon. 조만간 그 꿈 이루시지 않을까 싶고요. 응원하면서 저희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We'll have to sign off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It's been a quick 1 hour, but it's another song by Dadada. So do enjoy it. It's 고백 or Like You by Dadada.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Thank you. Keep crunching.

0: With an open heart, we want to get to know you better. Please give a warm welcome to our guest. This is Open Heart. There are times in life when we hear people say, well, you're one of the lucky ones. But when you stop and think about it, was it really luck or was it simply a silver lining in an unfortunate situation? Today on Open Heart, we're joined by an artist who took that very question and turned it into a story of his own. Please welcome Universe, Son Young-taek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프로듀서 Son Young-taek Universe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Wow, welcome to the studio. It's been a long while since you were on Arirang Radio. Arirang Radio 5년 만에 찾아와 주셨어요.
1: 아, 그렇게 됐구나 벌써. 네. 네.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0: 네.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또 혼자 오셨어요. 지난번엔 아, 네, 멤버분들과 오셨었죠.
1: 네네, 네, 멤버들이랑.
0: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혼자?
1: 아, 일단은 진짜 사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어딘가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담되고 조금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네. 혼자 온 만큼 멤버들이 없는 만큼 저도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0: Okay, well, last time he was here with his members, so he says it does feel a little new for him, but he says he'll try his best to do a good job today, and I'm sure we're going to be having lots of fun. I also heard you're really skilled in Japanese. Could you say something in Japanese for our foreign listeners as well? 이러에 엄청난 능력자라고 소문이 났는데요.
1: 네, 아유, 어디까지 소문이 났어요?
0: 혹시 지금 시청하고 네. 계실, 청취하고 계실 저희 일본 청취자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아, 네, 그럼요. 네. 오픈 헌터 고란노 미나상 こんにちは. 영테크 데스. 僕の アルバムが リリースされたので たくさん聞いてください. そしてもうすぐ日本のファンの皆さんにも会うかもしれないから少しだけ待っていて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네, 제가 그걸 영어로 번역은 못하니까요. 네. 뭐 좋은 말들 해주셨겠죠?
1: 네, 맞습니다.
0: Sadly, I can't translate that into English, but I'm sure he said the usual and something nice about our show. Well, let's talk about, first things first, your stage name, because today we introduced you as two names, Universe and also Son Young-taek. So I want to ask, your name is Son Young-taek, but you're

0: 기생 유니버스, 유니버스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네,
0: 본명이 아니라 예명으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그 스토리도 좀 궁금해요.
1: 아, 사실 이제 예명으로 활동할 계획, 유니버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수로 활동할 계획은 아예 없었고 그냥 좀 프로듀스 네임을 좀 찾다 보니까 근데 친구랑 이제 좀 대화하다 보니까 친구가 그냥 술자리에서 지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로 이제 프로듀스 네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저작권 협회가 아마 5개 정도만 이름을 더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 이상 만들면은 이제 오버가 돼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어쨌든 프로듀서 앨범을 내는 거니까 그 이름하고 그 크레딧하고 일맥상통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일단 유니버스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0: Okay, so at first it was just his producer name that his friend came up with while they were having some drinks, and he wasn't really thinking about promoting as Universe, but it was more of his producer name. But when he was making his album, there were things related to the copyrights, copyright station in Korea, and you can only have a certain amount of stage names, and it gets kind of confusing if you start using different names. So he thought, you know, it makes better sense for it to be in Universe and for it to be a unison name. So he just went on with that name. Okay, interesting, Universe. So we'll refer to both of your names today. You are here today because you released your first solo album. So congratulations. 첫 솔로 yeah. 앨범 나왔죠? 너무 축하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Wow. 어떤 앨범인지 네. 제목과 내용 한번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앨범 제목은 The So-Called Luck이라는 네, 그런 뜻이고 소위 말하는 행운 뭐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이제 말하기에는 이제 아, 너 그래도 너만 하면 운이 좋은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들 말하곤 하잖아요.
0: 네.
1: 이제 그런 거기서 오는 아이러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글로 적어본 그런 앨범인데 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Okay, so it's 네. called The So-Called Luck, and he wanted to talk about how people most of the time say, you know, you're on the lucky side, but if you think deeply about it, it's ironic because is it really luck? Some people think something is luck, and some people think it isn't luck, so that's why he wanted to kind of make an album out of these feelings and the thoughts that he had. What made you decide to release this album? 그럼 이번 앨범은 어떤 계기로 발표하게 되셨나요?
1: 사실 이제 앨범을 낼 계획이 아예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친구들을 이제 곡도 쓰고 여러 방면으로 제가 이제 프로듀싱으로 활동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원래는 아이돌이었고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이제 저의 음악에 대한 갈망도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래도 조금 해볼까? 그래도 나는 이제 곡을 쓰니까 뭐 따로 막 부대배영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사실 이제 좀 남아있는 데모들을 좀 다시 이제 재가공해가지고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내기도 했고 이제 또 우리 팬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이제 저를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아 이제 그런 분들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약간 이런 취지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0: Okay. He says that it was because he released the album because at first he had a lot of songs, of course, and he says that because he's the producer, it's not a lot of work to actually find people and get songs because he is the one that's doing everything. And then he thought, okay, then I have some good songs and I feel like might as well use them to make them work as an album. And also he thought even if he has 1-2 fans that still want him, then he says, okay, that's enough. That's why I should let them know that I'm here and give them a taste of my music. Also, as he was working for other artists, he started becoming more thirsty for his artistry as well. So that's why he released this album. We will be listening to a lot of the songs from the album today, and we'll be talking a lot about the album.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for our guest today, Universe, then join our YouTube live chat and ask away so that I can ask our guest for you guys. But yeah. There's something really surprising. You do literally everything. You write the lyrics, you write the song, you do arrangement, you do the beat making, the track, the mix, master session, producing, engineering. 아, 숨이 차네요. 자, 작사, 작곡, 편곡, 비트메이킹, 믹스, 마스터, 세션, 프로듀싱, 엔지니어링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혼자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1: 네네.
0: 저는 맞아. 이게 사실 가능한지도 몰랐고요.
1: 네.
0: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음악하는 네.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1: 네네.
0: 또 음대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1: 아,
0: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1: 네.
0: 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처음 만난 것 같아요. 다 하시는 분.
1: 그러니까요. 저도
0: 네.
1: 너무 미련한 것 같아요. 이제 왜 다 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사실 좀 약간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느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 당연히 이 정도의 일까지는 제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0: 네.
1: 뭐 소속돼 있지도 않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대가로 내가 이 정도는 맡아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조금 약간 자부심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은 아이돌 중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0: 아, 아이돌뿐만 아니라 저는 네. 음악하는 분들 통틀어서 손꼽힌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그런데 네. 꽤나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노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 완전 노동이죠.
0: 네,
1: 사실.
0: 이게 실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이게 좀 소위 말하는 이게 노동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아 그래도 이제 제가 항상 해왔던 일이니까 사실 좀 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일이 이제 아이돌 생활 안 하고 한 2년간은 쭉 이제 골방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네, 이 정도쯤이야 약간 이런 네. 생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뭔가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뭐 건강 이상은 없으신 건가요?
1: 네, 아주 문제없습니다. 아직까지 정정합니다.
0: 다행이네요. Okay, he says that he thinks it was more of his like ambition to do everything himself. Of course, if he was inside an agency or he had a management, it would make sense for him to work on this with other people. But that is not the case currently, so he started doing it. He said that he was lucky enough to actually be able to do it himself. And then I asked him, but still, it's kind of a lot of work. It's also labor, like it's physical labor. And he said, yeah, so I spent like 2 years just in my studio and just working on songs over and over. But thankfully, he says that he is very healthy and he doesn't have any issues yet. Well, we are going to go listen to a song and we're going to be back. So could you introduce what song we're listening to?
2: 저희 바로 노래 한 곡 들어보고 올 텐데요. 네. 타이틀곡이죠.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타이틀곡 On Love는 제가 엄청 사랑하는 존재를 두고 이제 그 사람을 떠나보낼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적었던 노래인데요. 이게 사실 네, 약간 그런 마음을 좀 곡으로 담아둔 그런 노래입니다. 네, 피아노 곡이어가지고 감정이 그대로 잘 전달되는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0: 이 피아노 역시
1: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0: 역시 네. Okay, so he says that this song is about his true feelings towards something or somebody that he really loves, and it's a song that portrays his raw emotions. It is also a piano track that, of course, he worked on, so he's hoping that you guys will enjoy it. Let's go check it out, and we'll be back with more of the interview. This is Unloved by Universe.

0: That was Unloved by Universe. I have a question. I thought you were a rapper. 래퍼이시지 않은가요?
1: 아, 네, 맞아요.
0: 그런데 래퍼에. 이번 곡은 네. 좀 다르네요?
1: 아, 그러게. 오히려 이제 네.
0: 노래를 그러네요. 부르셨어요.
1: 네, 노래를 했습니다.
0: 장르가 발라드이고요.
1: 발라드네요. 네.
0: 오케이. 뭔가 팬분들이 예상한 타이틀곡과는 좀 다른 색다른 느낌이었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해서 Unloved 이 곡이 타이틀이 된 건가요?
1: 이제 앨범명 자체가 좀 아이러니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래퍼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발라드를 부르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들을 그래도 좀 더 설득력 있게 말하려면 잔잔한 피아노 반주와 잔잔한 멜로디가 좀 더 그 듣는 사람 하여금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사실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을 고른 거죠.
0: 무슨 네. 이유가 더 필요한가요?
1: 네,
0: okay, he says 네. that yes, he is a rapper, but this track he wanted to talk about overall in the album about the fact of irony, what revolves around it. And he said, number one, as a rapper to be singing ballad as a title track could be thought of as an irony. And he also mentioned, you know, it's a piano track and it's a ballad track, and it's better and easier for him to portray what it was he was really feeling inside, and that's why he came up with this song. Okay, well then I also want to ask, it's all in English. How did you write the lyrics in English? 그리고 가사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은데
1: 네.
0: 영어입니다.
1: 아, 네, 네.
0: 어떤 이유에서 영어로
1: 영어인데요.
0: 네.
1: 아, 이게 사실 이 곡은 좀 유명한 어떤 이게 특정 가수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어떤 분을 타겟해가지고 제가 쓴 곡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곡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최종까지 갔다가 안타깝게 떨어졌는데 이게 좀 되게 큰 회사였었어가지고 아 그래도 이 곡이 조금 수요가 있나보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곡으로 좀 아, 내가 불러야겠다. 나도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가이드가 웬만해선 다 영어거든요. 요즘
0: 네,
1: 이제
0: 그쵸.
1: 회사한테 보낼 때는 근데 가이드로 이제 막가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걸 이제 한국어로 붙여 보니까 뭐 everyone do more than lately 이런 가사인데 요즘처럼 널 원한 적이 없어 이러니까 너무 오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0: 안
1: 말도
0: 붙죠.
1: 안 되게 안 붙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미치겠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영어 발음이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친구도 가사 쓰는 것 좀 도와주고 애초에 이제 그래서 좀 떨리는 마음을 좀 표현하려고 이제 헤어짐을 얘기할 때는 정말 얼버무리면서 막 이상한 말 많이 하잖아요. 보통
0: 네.
1: 정리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0: 그렇죠.
1: 그것도 조금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법 안 맞는 부분도 좀 네. 많이 썼던 것 같아요.
0: 오,
1: 네, 그렇습니다.
0: Interesting. Okay, he says that actually the song was for a pitch for another artist that was, he can't mention who, but it was in a bigger agency and it went up to the finals and it unfortunately didn't get into the album, but he thought, okay, maybe this song is actually nice and good. So he decided to sing it himself. Demos are usually all in English nowadays when you're pitching to other companies and artists, but it was so hard for him to kind of try to make this into Korean because it just wasn't sounding right. So he decided to just continue it in English. He did get some help from people as well, but he also mentioned when you're saying goodbye to someone, things are just rambling around you. Your words are rambling and you're speaking gibberish. That's why some of the parts, even if it didn't sound too natural, he just let it be because he thought it does portray that emotion a lot. Okay, let's talk more about the other B-sides. So what is actually the order of the track? Is there a reason to the orders? 트랙 순서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배치하셨나요?
1: 아, 트랙 순서는 딱히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일맥상통하게 이야기가 이어 좀 맞아떨어지는 그 순으로 좀 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는 조금 생각한 게 마이너로 시작해서 메이저로 끝나자. 결국엔 이제 좀 더 밝게 끝나자. 약간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트랙, 앞 트랙들은 다 마이너 트랙인데 이제 네. 가면 갈수록 다 메이저 트랙으로 바뀌거든요.
0: 오, 신기하네요.
1: 네, 그런 설정은 있습니다. 네.
0: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은 날 좀 네. 순서대로 들으면서 서서히 같이 기분이 올라오면 좋을 것 같네요.
1: 그랬으면 좋겠네요.
0: Oh, okay, 네. He says there's not a specific reason to why he listed this track list, but he says one thing he kept in mind was let's go from a minor to a major. So if you guys don't know music terms, it basically means, you know, let's go from sad sounding songs to brighter sounding songs. And so the first few tracks are minor and then it goes on to major. So I said, okay, maybe if you're having a blue day, if you're a little depressed, then you could listen to the track in order and slowly lift yourself up. What is your favorite B track? 수록곡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마지막 트랙 Ready for Show라는 트랙인데요.
0: 네.
1: 그냥 이 노래를 원래 이 노래도 이제 다른 아티스트한테 주려고 했는데 아 이 노래는 그래도 내가 나중에 언젠가 한번 부르고 싶다. 왜냐면 정말 100%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옛날엔 무대를 엄청 많이 섰었는데 지금은 이제 무대를 설수 없게 됐잖아요. 근데 과거에 아이돌을 할 때는 정말 수없이 많은 무대를 서왔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다100% 컨디션으로 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이제 무대를 떠나면 아쉬울 거니까 넌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취지로 쓴 노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옛날 생각이 좀 나면서 약간 좀 마음이 좀 아련해지는 그런 노래여가지고 네, 이 노래가 가장 애착이 갑니다.
0: 약간
1: 네.
0: 리버스 타임캡슐 같네요.
1: 네, 어떻게 보면
0: 미래가
1: 그럴 수
0: 아니라
1: 있겠죠.
0: 과거로 보내는
1: 네,
0: 편지네요.
1: 맞죠.
0: Okay, one of the songs he really likes himself or something that means a lot to him is Ready for Show. It talks about him in the past because he used to be on stage so many times and now it's not really the same situation for him. And he wanted to talk about to him in the past how although, you know, you might be not feeling your best every single time you have to perform, you're slowly not going to be able to be on stage as often. So, you know, he's talking to himself of hoping you will, you know, do your best and enjoy the time you have. This was also a song that he was planning on pitching to someone else, but he just really liked it, so he just kept it for himself. Is there something you would like to say to future yourself? Because this is something you talked about to your past self. 그럼 반대로도 한번 해볼까요?
1: 미래 저한테요?
0: 네.
1: 네. 형 제가 밥잘 먹고 행복하고 잘 지내지? 그래. 재테크 열심히 하고 네. 돈 열심히 펑펑 쓰지 말고 잘 모아놨다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 화이팅.
0: 화이팅. He was just saying, I hope you're healthy and happy and take care of your money. Stop going on spending sprees. 화이팅. 팬분들은 이거 약간 영상으로 따서 몇년 후에 다시 이렇게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시지 않게끔 저희 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1: 그러게요, 네.
0: Let's talk about what people around you mentioned about your new album. 또 주변 분들의 의견이나 후기, 앨범에 대한 후기도 궁금해요. 어떤 의견들 좀 들으셨나요?
1: 좀 많은 이제 주변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정말 많은 응원의 메시지도 받고 정말 네, 행복했던 작업이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스트레이키즈의 창빈 씨라고 저랑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이제
0: 네.
1: 창빈이가 저 음악을 듣고 이제 너무 좋다. 근데 형이 잘하는 좀 때려 부수는 음악도 하나 넣으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얘기도 했고 네. 뭐 민혁이 형도 비투비 민혁이 형도 너무 이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지인분들이 진짜 많은 피드백과 또 너무 좋다 이게 너무 고생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뿌듯했던 작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0: Okay, he says that, yeah, he gained a lot of help from people around him for this album. Especially there's Changbin of Stray Kids that said, you know, the songs are really great, the album is great, but I wish you would also have a track that really portrays your super powerful, you know, break everything out, really chaotic rap sound as well. There was also a member, Binyak of BTOB, that said, you know, it's such a great album. So he thought it was, you know, he was really fulfilled and he was so proud of himself as well. Let's talk about your music video as well. I heard that your member visited the music video. 뮤직비디오 현장에 멤버분이 응원을 오신 분이 있어요.
1: 네, 맞아요.
0: 누구죠?
1: 장준이 형이 스케줄 끝나고 이제 부랴부랴 제 뮤직비디오 촬영장으로 와줬는데
0: 네.
1: 진짜 너무 고맙죠. 사실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좀 웃긴 얘기 몇 마디 던져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인가. 정말 이제 와서 좀더 떨어져 지내보니까 좀더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제가 빚졌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형이 어떤 걸 하면 응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0: 이렇게 말씀하셔서 꼭 가셔야겠네요,
1: 그러게요.
0: 나중에.
1: 네.
0: Okay, he says that member Changjun, who was also on Open Heart a while ago, he visited the music video situation after his schedules, and he was so thankful. He now realizes that this isn't something that always happens because especially they're not doing a lot of group promotions as often, so he was really thankful, and he thinks that it's kind of like debt, so he will also visit whatever Changjun does in the future as well. 또 기억에 남는 순간도 좀 궁금해요. 왜냐면 처음 이제 혼자 찍으신 거잖아요.
1: 뮤직비디오요?
0: 네.
1: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또 스트레이키즈 창빈이와 세븐틴의 디노가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 맛있는 거 먹으러 뭐 간식처럼 커피차를 보내줬는데 이제 저도
0: 와우.
1: 몰랐었는데 이렇게 애들이 보내줘가지고 너무 약간 어깨가 이렇게 올랐던 그래도 이제 디노 같은 경우는 선배님이니까
0: 네.
1: 이제 선배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사실 후배 챙기는 게 쉽지 않은 세상에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0: okay, he had his friend send him caterings to the music video when he was filming the music video as well to the set. Like we mentioned, Changbin of Stray Kids and Dino from Seventeen. He also said that he wasn't aware, and then it came and all the staff were able to snack and munch on some things and have some good drinks. And he said that, you know, he was so, you know, he felt so thankful because it's not so easy to help others nowadays in our society. So he wants to say thank you. There is also something I want you to do, because it's something that we always do on Heart Attack whenever members of Golden Child visit it, and it's, you know, saying a word to your members.
2: 사실 저희 하트 어택에 굉장히 감사하게도 골든 차일드 멤버분들이 꽤 많이 방문해 주셨어요.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그런데 방문해 주실 때마다 저희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어쩌다 보니 하게 된 약간 골든 차일드만의 뭐 미니 미션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냥 첫 멤버분부터 약간 릴레이로 하게 된 건데 멤버들에게 영상 편지.
1: 멤버분들에게 영상 편지. 예.
2: 아. 네, 하실 수 있으실까요?
1: 그럼요. 오그라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아, 네, 하셔야죠. 네. 릴레이라서 어쩔 수 없거든요. 네. 저희가.
1: 멤버들아 안녕. 이렇게 또 인사하려니까 굉장히 오그라들고 손가락을 못 펴겠지만 그래도 한마디를 해볼게. 이제 나의 20대를 같이 이렇게 즐겁게 보내줘서 너무 고맙구나 멤버들아. 우리 얼른 또 보자꾸나. 안녕.
0: He says, although it's a little cringy, I'll try. Hello, members. Thanks for spending my 20s with me, and I miss you guys a lot. So hopefully we'll see each other very soon, and I'm supporting you.
2: 저희 어쩌다 보니 이 릴레이, 골든차일드 릴레이라고 부를까요? 다음은 누가 하면 좋을까요? 저희 하트어택에서.
1: 아, 누가? 지범이가 한번.
2: 오케이, 네. 지금 지목 당하신 거니까 언젠간 네. 와주실 수 있도록.
1: 아유, 그랬으면 좋겠네요.
0: He said that hopefully one of his members, 지범, can come do it next time. So this is a little mini relay on Open Heart we're doing with members of Golden Child. You also mentioned in the past that instead of songs that you really write for a long time with a lot of consideration, songs that are just, you know, quickly written are kind of better. Do you still think this is the same? And also, what was the song that took you longest to write in the album and the shortest?
2: 예전에 오랫동안 고심 끝에 만든 곡보다 빨리 만들어진 곡이 더 좋게 나온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아직도 같은 생각이신지 또 이번 앨범에서는 그런 의미로 가장 오래 걸린 것과 가장 빨리 완성된 곡은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기억이 안 나실까요?
1: 이번 앨범에 담긴 곡은 다 빨리 나왔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내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수록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다 빨리 나왔고 아직도 이제 사실 이제 아마 음악을 하셔서 너무 잘 알지만 프로젝트 하나를 너무 오래 끌고 있으면 너무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아 이거 이게 맞나 안 맞나도 이제 판단도 안 서기 때문에 그냥 그럴 때는 빨리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지우고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게 아마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게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들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사람의 견해는 언제나 다르기 때문에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2: 그리고 이번 곡에서 그러면 그래도 가장 고민을 좀 많이 한 곡이다 창작 과정에서. 없을까요? 너무 후루룩 다 잘 써셨을까요?
1: 와우, 타이틀곡이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아무래도 이제 편곡이랑 믹스 이런 것보다는 가사를 어떻게 할까가 제일 고민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제 접근성이 가장 쉽거든요, 작사가. 네. 가장 이제 좀 이제 글을 다들 써왔으니까 이제 모든 조기 교육을 통해서 이제 받아쓰기도 네. 하시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아마 오히려 가장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0: 네. Okay, we got some honest answers. He says that thankfully this album, most of the songs didn't take too long to write, so it was alright for him. But he also mentioned that, especially because I asked, what was that one song though? And he says, okay, maybe Unlove, the title track, is for the lyrics, it was kind of harder to write. He thinks that the lyrics is what people think of as the easiest when coming to music production, because everybody knows how to write, or they learn how to write at school, other than, you know, music or top lining or engineering. That's more of the things you do later on, or if you want to, you try it out. So he thinks that because a lot of people try to do it, it's important that you make it more better and special and unique. So he said that it was one of the hardest things. And then he also mentions that he doesn't think it's a good idea to just hold on to a project for a long time without an answer. So he tries to just, you know, go fast through everything. But also he added, everybody thinks differently, but this is just his way of working. Okay, we talked a lot about your album and it's time to listen to another song, but oh my gosh, we have a live ready in the studio. 저희 또 다른 곡 들어볼 차례인데요.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1: 아우, 라이브 부를 수 있게 해줘서 감사드리죠.
0: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어떤 네. 곡을 오늘 선사해 주실 건가요?
1: 네, 두 번째 트랙 Flawless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이제 완벽에 대한 저의 견해를 좀 적어본 노래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0: 그러면 저희 라이브 준비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네. 곡 소개 한번 해볼게요. Okay, so this is the second track in his album and it's called Flawless. And he says that this song is talking about actually literally being flawless and literally being perfect. So we are going to listen to the live version of this song. And he said, thank you for giving me the chance to sing this live. But no, it is literally, you know, we are so thankful that you're singing this. So we'll be listening to this song and we'll be back with more of the interview. So are you ready? 준비되
1: 네, 네, 준비됐습니다. 인트로가 좀 길어가지고 좀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0: 알겠습니다. 네. Okay, the intro is long, but we're here to jam, so it's okay. This is Flawless live in the studio by Universe.
3: One of a kind in this world, the music I've just made. A sound that carries my story, my soul. Beautiful because it is incomplete, and in that, somehow perfect. Music that is entirely my own, and maybe, just maybe, this is what perfection means.

눈치도 않은 길을 가 하루 종일 뒤를 봐 돌아온 불협함들과 타협하며 귀를 파 I'm hanging by a thread, the spending in my head Yeah, no, be just a mess

0: actually, yeah. 감사합니다.
1: Oh my gosh. Clap, clap, clap. Oh my gosh. 감사합니다. Wow, you guys are writing like the fire emoji and the clap emoji. I want to ask something. 제가 너무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2: 아, 네네네.
1: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2: 네네네.
1: 그 창빈님이 아, 때려 부시는 랩이 좀 없어서 아쉽다.
2: 아,
1: 아니,
2: 네네.
1: 이 이상 때려 부시는 랩이 있는 건가요?
2: 아, 때려, 아, 이게 때려 부시는, 이제 제가 덥스텝을 좀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말한 것 같아요. 네, 덥스텝, 그러니까 트랙 좀, 비트를 좀 때려 부시는 트랙을 잘하지 않나.
1: 어, 전 이것도 네. 너무 무서웠는데 들으면서.
2: 아,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좀 자제한 거거든요. 사실 평소 제가 하는 것보다.
1: 아, 정말요? 네. Wow. Oh, he says that. I was like, wait, didn't your friend say that, you know, he wants more of like the strong rap beats, the chaotic rap beats? And he was like, you know, I was kind of minimalizing in this, you know, he's good at doing dubstep beats. And he said, you know, but I just went with this. But it was already so strong and powerful. Wow. Bahar says he has many sides to him. 매력이 너무 다양한 매력이 있는 것 같다. 바하님이 달아주셨고요. SRD says, so unexpected. 상상도 못했다, SRD님이. Bahar says, the switch from the live to talking. 이제 라이브 하다가 갑자기 얘기하니까 또 달라진다 이미지가. 인트로부터 너무 신이 난다. 정말 저도 상상을 못한 라이브 에너지였어서. 와우,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But
2: Thank
1: it is
2: you.
1: flawless.
2: Yep.
1: So are you a perfectionist? 완벽주의자이신가요?
2: 전혀 아닌데 이제 제가 하는 일 이제 또 프로듀싱 일은 좀 완벽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네. 이게 완벽이라는 게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어떤 매개체 중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완벽한 사람은 솔직히 없지만 그래도 제 일만큼은 완벽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엄청 완벽한 막 좀 엄청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다가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내가 좋고 내가 느끼는 게 맞고 이제 그거에 대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냥 내가 좋은 게 그냥 가장 완벽하지 않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거여가지고 그게 제가 느끼는 완벽함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썼던 것 같아요.
1: Okay, he says he's actually not a perfectionist and everybody aspires to be perfectionist, but he's also like, but what is perfect? We can't really be perfect people. And then he thought maybe even if I want to be perfect, it doesn't literally mean being perfect in his music because what even is the standard of perfect music? He thinks what I like is probably what I could consider perfect. So those are kind of some things that was on his mind. Let's talk about your producer ego as well. So you work as a producer not only for yourself, but you work for actually more of other people. So what are some projects that you've been working on? 프로듀서로도 오히려 더 꾸준히 활동을 해오셨었잖아요. 그동안 어떤 아티스트분들의 음악에 참여하셨었나요?
2: 너무 많은데 막 원팩트 친구들이라고 이제 그 친구들은 데뷔 때부터 함께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네. 민혁이 형, B2B 민혁이 형이나 이제 저희 회사 선배였던 이제 예인이 앨범도 제가 참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밖에도 좀 엄청 다양한 아티스트랑 많이 작업을 네.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였다가 스텝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이제 그들이 좀 이렇게 제 노래를 불러주는 거에 대한 뿌듯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제 2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거에 대한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느꼈지 않았나 싶습니다.
1: Okay, interesting. He says that he worked on so many artists, but to name just a few, there was OnePact, who he's been working on since their debut. And then there's also Minhyuk of B2B, we mentioned a few times today. Also, Yein of Lovelies, they used to be in the same company. He says it's really neat to see these artists kind of sing what he made and, you know, give it life. And he thinks that process is really interesting. Geek Diggy says, I was busy the last half hour, so I was listening instead of watching. There's no way this guy is the guy that performed that song. Right now. 어떤 청취자분이 바빠서 화면을 못 보고 오디오만 들었는데 듣다가 지금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 얼굴이 방금 그 라이브를 한 그 얼굴이 맞냐? 너무 이미지가 반전이다. 그러게요. Yeah, I think the same. Well, yep. let's move. Is there something different? Actually, I'm really curious. Is there something different when you're working on your songs and songs for others? 그럼 본인 곡도 작업을 하시고 이제 다른 아티스트 곡들도 작업하시는데 좀 네. 뭐 임하는 자세라든지 마인드가 좀 다른가요?
2: 아, 다른 사람 거 쓸 때랑 제 거 쓸 때요?
1: 네.
2: 아니면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제 거 할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저의 의견을 많이 수용한 편이고 이제 다른 아티스트 분들 거 할 때는 그들 이제 고용주라고 해야 되죠? 네, 고용주에 맞춰가지고 좀 해드리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1: 현실적이시네요.
2: 네, 그렇습니다.
1: Okay, he says 네. that, you know, his mindset doesn't really change, but the one difference is when he's working on his own songs, he's able to actually do it the way he wants it to be, and when he's working for other artists, he thinks that he's kind of employed, so he does try to consider their thoughts and opinions more. Okay, you do so much music. You do it for yourself, you do it for others, and you're doing your album. Just so much, and everything you do is really music-related, but I feel like you must have felt a little exhausted sometimes. It's already been around like 10, a little more, almost 10 years since debut. So when you feel exhausted, what are some times or what are some ways you overcome this phase? 아무래도 데뷔하신 지 이제 좀 됐잖아요.
2: 네, 10년 차죠.
1: 네, 10년이나 되셨고 또 너무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좀 지치기도 하실 것 같아요, 가끔.
2: 네, 아유, 많이 지치죠.
1: 그렇죠, 현실적으로.
2: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약간 지쳐.
1: 그럴 때는 어떻게 뭐 극복 방법이 있나요?
2: 그냥 극복 방법이라기보다 그냥 저는 좀 그래도 좋아하는 취미가 좀 최근에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편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너무 잘 풀리고 작업하는데 네. 너무 좋은 곡이 나왔다 하면 굉장히 이제 내가 생각했던 스트레스가 싹 다 날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곡이 너무 안 나오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걸 이제 막 취미를 하든 막 뭘 하든 약간 이런 편인 것 같아요.
1: 워커홀릭이신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
2: 그렇지도 않아요.
1: 아, 아닌가요?
2: 잘 적당히 쉬고 적당히 하고 그냥 다 제 인생 모토가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적당히 하다 그냥 이제 가자 약간 이런 이거여가지고
1: 놀 땐 또 제대로 네, 놀고
2: 아니 놀 땐 놀고 할 땐 하고 뭐 그냥 뭐든 적당히 하는 거예요.
1: 그러면 사실. 말씀하신 취미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2: 요즘 격투기에 빠져가지고 예, MMA를 지금 와우. 2년 넘게 배우고 있고 보는 것도 너무 UFC를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1: 네. 오, 직접 하시기도 하신다고요?
2: 네, 하기도 하고 이제 하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네. 제가 이제 아이돌 활동 끝나고 이제 몸이 엄청 커졌어요. 운동을 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팬분들이 보시면 조금 싫어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약간 이런 거여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어졌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계약직이었으니까 이제 네. 계약에서 해방된 이후로는 저를 속죄할 무언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편인 것 같아요.
1: 네. Okay, very healthy. He says that, 네. you know, of course he feels exhausted a lot of the times. He even was a little exhausted this morning when 네. he says, though, I don't really have like one overcoming tip, but he just tries to focus on his hobbies and also when things are working well with his job and he feels a little better and vice versa, if it's not working out, he gets stressed again. But I was like, are you a workaholic? And he says, actually, no, I'm just somebody that likes to think, you know, just enough is just enough. So you do like just enough of work, just enough of everything. And, you know, just living lifestyle in a very leisurely manner. And I asked him, okay, then what is the hobby that you've been doing? And he says he's been into MMA recently. So for around 2 years, he's been learning and watching. So he's actually grown his body a lot bigger. And he says maybe fans won't like it, but it is his way of maintaining his health and also his stress. So very interesting. Is there anything else that you're kind of interested in recently? 그럼 MMA 말고 뭔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거나 생각하거나 하거나 좀 관심 있는 분야 있으실까요? 없나요?
2: MMA랑 일맥상통하긴 한데 네. 어떤 한 사람한테 제가 엄청 빠져가지고 엄청 팬이 돼가지고 네. 이제 MMA 선수 맥스 할로웨이라는 이제 MMA 파이터가 있는데 이제 네. 그 사람의 가치관이랑 이제 살아온 인생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네. 사람의 커리어를 다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좀 이제 뭔가 그 사람이 격투기를 잘해서 좋아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한 번도 이제 막 콘서트나 제 돈 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공연이나 이런 네. 다들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히도 갔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보고 싶어가지고 제 돈을 내고 한국에 와가지고 네. 보러 가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처음으로
1: 진짜요?
2: 혼자 갔어요. 심지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선수가
1: 네, 네 Max Holloway,
2: Max Bless Holloway, 네, 하와이 사람입니다.
1: Okay, so 네. that is the athlete that he's really into nowadays, and he says not only you know his how talented he is, but more of his like mindset and his career and the way he thinks about things, the way he views things. It really means a lot to him. So he's been really following his career, and thankfully he's actually gotten a chance to to go to shows and concerts always via invitation, but he actually spent his money for the first time to go visit this athlete, and they even took a picture. So that is somebody that he's really been up, he's really been interested in. Okay, very interesting. Yeah. But one more update. You have something happening on Sunday.
2: Yeah.
1: 일요일 날 무슨 일이 있을 예정이시죠? 아,
2: 일요일 날 좀 소규모로 이제 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팬 콘서트, 팬 미팅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일요일 네. 날 홍대 구루마을 소극장에서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정말 설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랜만에 팬분들을 정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 뵙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2년 동안 뭐 팬분들한테 뭐 이쁜 짓 하나 안 했지만 그래도 와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의 최선을 다해서 진짜 열심히 할 생각이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좀 많이 권유를 해서 영택이 공연한데 옛날에 좋아했으니까 보러 오자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 네 소문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1: Okay, he said that he's doing a fan concert on Sunday in Hongdae, and he says, you know, for the past 2 years, it feels like he hasn't done his best towards his fans. But regardless, he's gonna try his best for this fan concert. So he says, hopefully, some of you guys would come, and even if you know you're busy living your lives, you could kind of grab your friend and be like, you know, we used to like him. Let's go see him. So he's really excited to meet you guys. It's called From Birth to Death. What does this mean? From Birth to Death, 제목은 어떤 의미인가요?
2: 이제 제목은 From Birth to Death. 예, 그 그냥 삶과 죽음의 사이. 이게 사실 정말 인생하고 일맥상통한 이제 주제이긴 한데 그냥 죽을 때까지 태어났고 죽는 그 사이에 이제 난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 그 행복감은 우리 이제 팬분들이고 이제 나는 그걸 실행하겠다 해서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1: Okay, literally from birth to death,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you feel in between. And of course, he says that there is happiness in between birth to death. And for him, happiness is his fans. So he is really excited once again to see you guys on Sunday.
2: Yeah.
1: Can you give us a spoiler? Spoiler 가능한가요?
2: 네. 스포일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도와주시러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네. 저희 멤버 장준이 형이 MC를 봐주시고
1: oh.
2: 이제 지범이 우리 멤버 지범이도 이제 게스트로 와주고
1: 네.
2: 또 이제 러블리즈 예인이와 이제 민혁이 형 B2B 민혁이 형까지 이제 저를 도와주러 오는데
1: 네.
2: 이게 사실 이제 그냥 제가 그냥 좀 작게 공연을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시면서 사실 너무 부담이 되긴 해요.
1: 네.
2: 이런 분들도 이제 다들 너무 바쁠 텐데 너무 도와줘서 감사하지만 이게 사실 전 살아가면서 제가 갚아야 될 저의 빚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분명히 있는 사람일 것 같아가지고 이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고 언젠가 살아가면서 다 갚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Wow, 네. very 훈훈, so 훈훈. He says that it is kind of a spoiler, but he has a lot of people actually visiting and helping him on that day. So 장준, member, same member as his group, he's gonna be the MC for that day. And there's also 지범, another member joining, and there's also Yein of Lovelies and 민혁 of B2B. He thought he was gonna just do kind of like a low-key fan concert, but so many people said that they would help. So he's very thankful, and he thinks once again it is his debt, but he also thinks that he has the abilities and capacity to, you know, pay back the debt in the future. So he says that he's also going to try his best. All right, we talked so much today and already time is over, so we have a few questions left for you. Firstly, I want to ask you, you know, what are your future plans? Is there more album news coming? Is there more producing news coming? 저희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2: 네.
1: 너무 얘기 오늘 알차게 잘했는데.
2: 그러니까요.
1: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 앞으로의 계획 궁금합니다. 뭐 앨범 계획이 될 수도 있고요. 프로듀싱 계획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계획이든 앞으로 좀 어떤 것들을 네, 하고 싶으신가요?
2: 그냥 저는 똑같이 살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똑같이 그냥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한없이 열심히 작업하고 프로듀싱 일도 꾸준히 하고 기회가 된다면 앨범도 다시 한번 내고 싶고 그냥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은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그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렇지만 꼭 해야 될 건 하고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 것 같습니다. 네.
1: Okay, he says that, you know what, it's pretty much going to be the same. I'm going to be living on, I'm going to just live as the rivers flow, I'm going to be doing this and that. And he thinks, you know, he says, I don't really know, but it's just what I'm doing. And he's going to live like he's always been, doing his best and trying his best for every single thing. Well,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today.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2: 아, 너무 감사해요.
1: 네, 다음에도 또 와주세요.
2: 아유, 그럼요. 네. 네. 불러만 주신다면요.
1: 저희가, 정말요? 저희가 네네. 꼭 다

괜찮아 하면 잘 지내어 못 마땡 어머니 아버지께 할 일이 많다면 찾아가지도 못해 에이. 잠시만 멈춰 돌아보면 놓친 것들이 너무 넘쳐버린 우린 서성거릴 뿐 절대로 나가지 않아 주빌바 너의 집

0: 함덕서 16살의 대일원살단 고아르방 하는 말이 수박은 갈쟁함인 묵은해의 수박먹당 진룩맛 좋은실 만리왕 시북의 기회왕 정지공쟁이의 거렁낫돗당 4월 말쯤 되영 수박실 아라내용 멸망 삐죽삐죽 하영감인 몰맹진건 의디대겨불고 윤진건 세긴 오종광 불채막에 대 명나둔 불채날라당 삐어주멍 잘질루당 달포되어가감인 두어발거려가당 고장피멍 동맥이맞쭈 경함인 구배달린건 타불고 거리 하나의 낯성만 냉겨더심해 도시 한달 넘어 사감인 동맥이가 사발 만석한당 7월 중순쯤 되민 요강단 치마니 하영 꼭지가 뱅뱅 오그라지멍이 쭈게 잘 익은 수박 골라내영 팔레 가쟁함인 말구르마에 니기방장하게나 동글 넓직하게 맹탱일장 바닥에 보리집 갈멍 선어단 잘개왕 성한 오일장강 팔민 잔건 한댕이에 2-300원 굵은건 500원 받아 신디 그 시절 하루 회원 검질맹쿰이 30원이라 나서
1: Alright, you're back. So this month in June, we've been following an old Jeju poem about watermelon farming. So last night we learned this phrase, 가지 하나에 낯성만 남겨두심해. It means they left only one fruit on each branch. So after the flowers bloom and the little like fruits begin to form, the farmer doesn't really keep every fruit. So the lower ones are removed and only one good fruit is left on each branch so it can grow big and strong. And today's phrase shows us what happens after another month passes. So let's go for it. And here goes. 도시 한 달 넘어 사감인 동맥이가 사발 만석한당. Again, 도시 한 달 넘어 사감인 동맥이가 사발 만석한당. In standard Korean, here goes.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작은 열매가 사발만큼 커지고. In English, after another month passes, the young fruit grows to about the size of a big bowl. Okay? And let's break it down. So, 도시 means again or another. 한 달 넘어 사감인 means when about another month passes. 동맥이 means young fruit. 사발 만석 means about the size of a big bowl. And 한 당 means it becomes. So together, 도시 한 달 넘어 사감인 동맥이가 사발 만석 한 당. Meaning, after another month passes, the young fruit grows to about the size of a big bowl or just a regular bowl. Okay, so that was the lesson. Very simple, right? Okay, so hope you guys enjoyed. And now let's move on to another song break and come right back to wrap up our first part. The first song, 사랑하자 or Let's Love by Suho, followed by Time Machine by Do Young, and the last one, Love Again by Seon Gwang.

자연스럽게 너의 집을 지나 애초에 걷지 말아야 했었던 길을 지나 서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치 뭔가 두고 온 듯해 노래서 너 곡쯤을 듣다 가보면 다 있겠지 돌아오는 길에 금방 너의 집

0: so much for that performance. Now, that was Peter Pan. And you know what, guys? It feels a lot more mature, your music, you know? And you feel a lot like you have more room to breathe now.
1: 뭔가 8개월 전이랑 다르게 조금 더 여유롭고 무르익은 느낌이 들었던 공연인 것 같은데 청중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저희 크런처들이 많은 댓글 보내주고 계신데요.
0: Crunchers are sending in a lot of comments. Let me share a few with you. 봉이 is saying, 피터팬 최고, 유유유. Yeah, Peter Pan is the best. And Benny is saying, wow, this song is definitely good.
1: 너무 좋은 노래다 라고 해주셨고, 혜원님, 다다다가 피터팬 하면 저는 팅커벨로 바꿔줘요. 바로 바꿔줘 라고 하셨어요.
0: So she wants to be Tinkerbell if they are Peter Pan. All right, Tommy is saying, Korean indie music is seriously underrated.
1: 맞아요. 너무 한국의 인디 뮤직이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좋은 곡들이 많은데 좋은 밴드가 많고.
0: Cinema Guy is saying the melody is stuck in my head already, right?
1: 머릿속에 이 곡이 떠나질 않는다. 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상자 종이백에서 아이템을 뽑고 있었는데 이어서 두 번째 아이템을 한번 뽑아볼까 합니다. 다음 분 현준님께서 뽑아주실 건데요.
0: Alright, so next item is... Alright, it's a headphone. Okay, so when you were young, perhaps, back when you were students or when you were starting, I guess, music for the first time, was there an artist you listened to a lot and yeah, until your headphones or earphones like wore out, perhaps?
1: 네, 학창 시절이나 음악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밤새도록 이어폰이든 헤드폰이든 닳도록 반복해서 들었던 최고의 인생 아티스트 있을까요?
2: Of course, everyone I think they have their own hero. Mm-hmm. But in my case, my hero is The Blur in the British band and Lil Uzi Vert, the American rapper.
0: Okay.
2: And I think they inspire me very much. So mm-hmm. When I'm working in the music, their colors is very effect for me.
0: Ah, I see. So sort of you could see those colors in your music as well, right? Because you've been influenced by them. Oh, that's interesting. Okay, well, moving on then. Every artist is completed by their fans. When, I guess, was the most memorable moment, you truly felt that more audiences are starting to listen to your music. Perhaps
1: 모든 아티스트가 이제 팬으로 팬이 있음으로써 완성이 되잖아요. 최근에 우리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늘었구나 하고 가장 실감했던 적이 있으실까요?
3: 있으신가요?
4: 일단은 네. 유튜브 댓글이 많아졌고요.
0: 아, more YouTube comments. Okay.
4: 그리고 네. 스포티파이 월간 리스너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0: And the monthly listeners on Spotify increased as well.
1: 네, 확실한 수치들이네요, 그죠?
4: 그리고 네. 단독 공연에 매진했습니다.
0: Right! Woohoo! Congratulations to that! Now their upcoming concert, it's sold out! Woohoo! Yay, thank you to all the fans out there of 다다다. Great, great. Oh, yes. And speaking of which, 이제 단독 공연 언급을 해주셨는데 6월 28일이잖아요. 그죠?
4: Yep.
0: 관련해서 우리 언더바 SSSS선님께서 단독 콘서트 스포 하나만 해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가능하실까요? Can you spoil your concert for us, the upcoming one, on June 28th?
1: 살짝? 맛보기?
4: 맛보기?
0: 네. It seems like you're all hesitant.
5: 저희가 이름이 다다다잖아요.
0: 네.
5: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너무 궁금한데요?
2: 전혀 없잖아. 이름 다다다는
0: Okay, so
4: we're 다다다.
0: 현진 just said, okay, your name, the band's name is 다다다, and that's it. What kind of a spoiler is that? Was that a spoiler? Spoiler 맞죠?
5: 이름이 다다다인 게
0: 포인트군요.
5: 그렇습니다.
2: It will be very exciting show.
0: Okay, it will be an exciting show. Because it's 다다다. Okay. Looking very much forward to that.
4: I know his spoiler.
0: Ah, yeah. You understood it now.
4: Yeah.
0: Oh,
4: I know,
0: okay.
4: I know.
0: 오케이. 네. All right.
5: 이거 되게 엑스퍼트 휴머예요.
0: 아, 그렇군요. 네. It's a very high level humor for them.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Let's pick the next item now. All right? Shall we pick the next item? 다음 아이템 진호 님께서 뽑아 주실까요? He picked a magnet. Okay. 자석을 뽑으셨는데 a magnet works because it's north and south are different. The poles are different and have there been moments when you thought the members are different and that's a good thing perhaps? 이 자석하면 N극과 S극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잖아요. 멤버들이 서로 다르기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적 있을까요?
3: 저희가 일단 성격도 전부 다 다르고 mm-hmm. 좋아하는 음악도 다 다르거든요.
0: 네, so all the members they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and they like different music.
3: 뭐 예를 들면 저는 되게 조용하고 현준이 형, 상현이 형은 되게 활기찬 성격이고 또 현진이 형은 되게 중립적인 뭔가 모호한 느낌이고.
0: 네, so Jinhyun tends to be the quieter one, whereas Hyunjun and Sangyeong they're pretty loud, and Hyunjin is in the middle. He's like the neutral type. Okay.
3: 그래서 그런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들이 하나로 뭉치다 보니 뭔가 새로운 다다다만의 색깔 그리고 저희가 또 추구하는 방향성.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0: 아, 네. So because all the members they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 preferences as well as tastes, when they gather that together, it creates that unique charm of 다다다 as a band. Okay. So thank God you're all different then.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뭔가 유니크함을 만드는 것 같네요. 그죠?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Are all of you the only children? Tell us a little about your family or siblings. JSC_1995 sent this message. 우리 또 다른 메시지 크런처 분이 보내주셨는데 네 명 다 외동인가요? 형제 관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되세요? 네.
4: I'm only children.
0: Okay, so you're the only child. All right. Oh, okay. What about you, Hyunjun?
2: I have older sister, 2 years.
0: Oh, okay. She's 2 years older than
2: yeah,
0: you.
2: Yeah, 2 years older.
0: Okay, older sister. And Hyunjin?
5: I have younger two brother.
0: Two younger brothers. Yeah. Wow. You're the K 장남 or the
5: yeah,
0: K oldest son.
5: K oldest son.
0: Okay. And Jinhyun?
3: I have older sister.
0: Oh, old sister. Okay, you have an older sister. Okay, yeah, yes. 4 years older than you.
3: Yeah. Yes.
0: Ah, I see. All right, I was curious too, but I guess that's how their siblings are like. Well, you know what? You spent so much time together, and you're almost like family now. This could be a little bit embarrassing and a little cringy, but why don't we take this time to say thank you to each other? 네, 이제 지금까지 형제처럼 동고동락하면서 많이 친해지시고 오히려 가족 같아졌잖아요. 진짜 형제처럼 낯간지러울 수 있지만 릴레이로 옆 사람한테 좀 고마운 마음 한마디씩 한번 전해볼까요? 현진님 먼저?
5: 사실 요즘 가족보다 더 많이 보기는 하는데요.
0: 그렇죠. So they see each other more than their family these days.
5: 저의 고집과 예민함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그럼 상현님한테 말하신 거죠 지금?
5: 다 다.
0: 아 모두에게요. 네. 옆 사람.
5: 아 그러면 상현이. 네.
2: 가비.
0: Okay, 그러면 to 상현, thank you for putting up with all my stubbornness, whatnot. Thank you very much. Okay.
5: 내가 방금 말한 거 번역.
0: 릴레이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상현님이 네. 현준님한테 이름 부르면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4: 현준, 이 형,
2: 좋아.
4: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서 좀 됐긴 했는데
2: 그렇죠, 20일이 넘었으니까
4: 생일 참 축하했고 밤에 잠 좀 잘 자고 고마워요.
0: 오케이. 예. Oh, okay. So it was Hyunjun's birthday like 20 days ago, but happy birthday once again. And I hope you sleep well at night. And thank you.
6: Quite sweet.
0: Oh, that is sweet. Yeah, I can feel that. Okay, what about you, Hyunjun? To Jinhyun?
2: 진원이가 머리를 했어요.
1: 아, 네. 우리 영상에서 봤던 거랑 다르죠.
2: 다르죠. 지금, 네. 지금 굉장히 고급 머리를 하고 왔는데.
1: 진원 change his hairstyle. Looks great.
2: 굉장히 잘 어울려서 마음에 들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1: Alright, so it suits you really well, and I hope you show continuously growing sides of you. I hope you continue to grow and develop like this. Alright, what about you, Jinon? To Hyunjin?
3: 현진이 형. 현진이 형이 사실 저희 팀에서 되게 많은 고생을 해주고 있는데 합주할 때에도 노트북 같은 거 다 가져와주고 음향적인 것도 다 믹스나 박튼 같은 거 많이 혼자서 거의 다 해주거든요.
1: 오, 악기 부장이네요, 거의. 네. So Hyunjin does a lot of the music, like instrument-related work when they practice together.
3: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만 없이 열심히 해주는 형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1: Well, thank you so much for doing all that without complaints for all the members. 다들 부끄러워하면서도 한마디씩 다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 분위기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라이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So continuing on with this very sweet atmosphere, let's take a listen to the second live performance. Now, what is the second performance? 두 번째 곡 뭐죠?
2: 네, 두 번째 곡 추락이라는 곡 준비했고요. 영어 제목은 Fall
4: into 뭐죠? the sky.
2: Fall into the sky였네.
1: 그렇죠. 네, 네, 추락. Fall into the sky is the next live performance. Before we listen to that, we'll be back after our program participation guide. Stay tuned. Got questions for our guests? Send them in right now. Tune in time is where your questions get answered. From real stories to full-on fan moments, we want to hear what you want to ask. Drop your message on the Culture Crunch board on the Arirang website, email culturecruncharirang@gmail.com, or DM us on Instagram @culturecrunch_arirang. We'll pass your questions straight to our guests. This is your shot. Don't miss it. And with that, let's keep crunching. We're back. This is Tune In Time, and joining us today is band Dadada, and we're waiting for their second live performance, which is 추락 or Fall into the Sky. It seems like they're ready, so shall we enjoy it together? Take it away.

0: so much for that Second Life performance. Wow, I listened to the different sessions. 이 세션 파트들을 좀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봤거든요. 전체 음악도 그런데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중간에 살짝 나오는 그 퍼즈하고 기타만 나오는 부분도 너무 좋았고 그러고 다시 빵 하고 가는 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곡이 아닌가 싶은데 We have a lot of crunchers sending in lots of comments again. 두아앙님께서 추락 하트 나라고 해주셨어요. Yeah, fall into the sky, heart me. And Bongi is saying 추락 건반 너무 좋아요. 좋아서 기절하. I fainted because the piano is so good. The keyboard is so good. And Tommy88 is saying, okay, this is my favorite so far. Me too, Tommy. And Midori is saying, this is a hidden gem, definitely. And Daniel is saying, this feels nostalgic, even though it's my first time hearing it. 처음 듣는데 뭔가 좀 옛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익숙하게 들린다라고도 해주셨습니다. All right, so thank you so much for all those comments. We will continue with picking our last item. Now, 이제 아이템 하나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템이고요. 상현님께서 뽑아주실 거죠? 자, 마지막 남은 아이템 뭔지 볼까요? What's the last item? Oh, okay. It's a compass or a 나침반.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I believe that music is one of the most universal languages in the world. What do you think is the global appeal of 다다다's music?
1: 음악은 국경을 넘는 가장 직관적인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멤버분들이 분석하는 우리 음악의 글로벌 매력 포인트 뭘까요? 궁금해요.
2: 저희가 한국인이라서 이제 가사나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한국어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음악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네. 필연적으로 이제 외국의 음악을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의 음악을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0: 네. So because they're all Korean, so you listen to a lot of Korean songs and write the lyrics in Korean too. But as they study music, they listen to a lot of foreign music as well from England, as well as the US and also Japan.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세계적으로 비슷한 유명한 곡들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에너지들과 좀 요소 여러 가지 음악적 요소들이 저희 한국적인 정서와 좀 잘 결합해서 좀 새로운 색깔이 나와가지고 그 색깔이 그래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좋게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And because they listen to different music like this, they have their own unique charms. And he hopefully thinks that these unique charms will be delivered to fans all around the world. Okay, well, we don't have much time left. And I have a question from another cruncher. Could each of you do an acrostic poem with 다다다?
1: 하요오 12님께서 다다다님들로 다다다 삼행시 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네. 누가 첫 번째 다 제가
3: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네. 다
2: 일단 처음에 설명 드려야 될 게 있어요.
4: 아니 그런 게 어디서 설명?
2: 아니요. 왜냐면
1: 설명을 해주셔야 네. 돼요.
2: 쓴 단어가 있는데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It's called 다사미. Is we're our fandom.
0: Yes, yeah. Of course.
2: So let's
0: okay.
2: start.
0: 다
2: 다사미들과
0: okay with 다사미s 다
2: 다다다는
0: 다다다 다
2: 다 하나다.
0: Oh, we're all one. Woo, that was perfect. Okay, so that was an acrostic poem using 다다다 the first words, and that was a perfect sort of acrostic poem. Good job, guys. Now, last question because we are running out of time. Okay, so is there a goal, I guess, or dream you'd really like to achieve someday?
1: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은지님께서 나중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보내주셨어요.
5: You have one? 7,000?
2: 70,000? 제 목표가 있습니다.
0: Okay, you have a goal.
2: 저희 목표이기도 한데 7만 명 앞에서 꼭 공연을 해보고 싶습니다.
0: Oh, okay. So it's Sangyeon's goal and the band's goal. You want to perform in front of 70,000 audiences. Oh, 70,000. That's a particular number. Okay, well, you know what? You will be able to achieve it very soon. 조만간 그 꿈 이루시지 않을까 싶고요. 응원하면서 저희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We'll have to sign off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It's been a quick 1 hour, but it's another song by 다다다. So do enjoy it. It's 고백 or Like You by 다다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Thank you. Keep crunching.